만칠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교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악루성어 기수어 울고 뜻밖의 특연이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공산 어디 두고 진정 지성 단정성 니안 불이 불여이기라 가지고 그거

이상한 선인도 우리 갑집이를 난 쏘군다 밭 감고 돗다로 구걸 두둥 울리며 어이기야 어이기야 어이기야 어이기야 떠나가는디